0: 你来看我，有话可走。
1: 웃지마. 미끄러워서 죄송합니다. 형, 저희 어디로 갑니까?
2: 서퇴.
1: 철수, 진짜요? 이미 정말 좋습니다.
3: 너희 뭘 하고 있어?
1: 우리 보호받으러 갑니다. 임무가 좀 힘들어서 말입니다. 형님, 저희 같은 길 간다. 우리 같이 갑시다. 야, 기다려봐. 우리 같이 가자.
4: 야!
1: 형님, 우리 같이 갑시다. 야, 기다려.
5: 他说跟我们一起走，
0: 紧急行事。
1: 조심하지 말입니다. 맞습니다. 형님, 딸이 따라들었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성탄절 전에 저 기다리고 갔습니다. 그걸 아깝다. 맛있게 돼.